0: 저 진지 앞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? 내가 중공울이면 바로 저기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할 텐데. 이놈들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보네.
1: 연대장님, 뭐라고 하셨습니까?
0: 중공군은 워낙 교활하니까 절대로 경계태세를 늦춰선 안 된다. 알겠나?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애들 보내서 저 진지 앞에 잡초들 다 제거해. 저게 뭐야? 보기 흉하잖아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이상, 가자.

0: 사나니, 저선 머걸입니다. 적들이 30분간 우리 쪽 진지에 전혀 없는 폭격을 퍼부었고 전사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. 현재 제1, 제2, 제3 연대 첫 번째 방어선이 전부 뚫렸고 모두 긴급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1: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? 적군이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던 거야?

0: 백정호! 자네 여기서 내려! 적군이 폭격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큰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것을 소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적군이랑 손을 잡고 우리를 속았는지 대체 뭐야?
1: 지금 연락처에 확인 중입니다.
0: 어떤 확인 안 하는 거야? 똑같은 정보를 올리려고?
2: 다 세풀 차립니다.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.
3: 사대장님,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. 1년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 아주 중요합니다. 1년대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전세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.
0: 그래, 자네가 1년대가 가서 지휘를 맡도록 해. 특히 1년대와 기가인대의 합동작전 반드시 1년대의 두 번째 방어선,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.
4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
2: 사단장님, 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. 가서 정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.
4: 그렇게 하시죠.
3: 전방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
0: 그래, 같이 가. 가서 부사단장 잘 도와서 전시를 안정시켜.
2: 네, 알겠습니다.
5: 队长，孙一鸣，咱俩弟弟来了，正在想办法排除。是。队长，你留在这儿，我去看看。是。你带路。啊，不行不行，队长，都别过来，都别过来，离我越远越好，离我越好，快。孙一鸣是我，你别说话。这样子，排除有困难吗？
3: 我摸着像是一颗反坦克点，我再确认一下。
5: 别紧张啊，孙一鸣。如果是反坦克地雷，正常人的体重加上装备，也不大可能会触发。这样子，你再看一下，是不是雷阵？下面有没有反步兵地雷？队长，我确定这下面只有一颗反坦克地雷，大家先散开，隐蔽。
6: 行，散开。

0: 높게 평가하고 있네.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게.
1: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린 적은 변혁으로 놈들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주요 변혁을 신숙히 후봉에 있는 유리한 지형으로 부트시켜 방어시설을 구축하면서 때를 노려 다시 반격하면 됩니다.
0: 좋아. 오늘 밤 작전회의를 소집하지. 그때 자네가 의견을 말하게. 아, 만약에 말이야. 끝까지 고수를 한다고라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?
2: 우선 이 연대는 무조건 적의 침투 부대 습격을 막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적의 침투 부대가 한결같이 후방에서 우리 지휘소 포진지 탄약고 교통 교통지를 습격하지 않은 이상 정면 돌파만으로 짧은 시간에 이 연대를 무너뜨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.
0: 그럼 방법이 있나?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지.
1: 침투 부대는 주무정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갑 연대의 전차를 일 연대에 파견해 지휘소 및 주요 시설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0: 좋아. 일 연대에 도착하면 전차 부대를 불러오도록 하지.

0: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, 기가변대에서 전화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?
1: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. 박현 대장님, 때가 되면 부대에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.
0: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2: 이현 대장님, 잠시만요. 전차 부대를

0: 보지원해 주십시오.
1: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?
2: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.
3: 기감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.
2: 그래, 그렇게 해.
3: 네.
0: 아, 그리고 박연대장님, 경계 부대에게 예의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. 암구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.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채살하십시오.
1: 백대대장,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?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?
0: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정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?
1: 야, 백창호!
4: 아, 그래, 그래.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. 박연대장, 그렇게 하지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日前进。南部，
1: 대군 대답 오바 대배님
2: 신변 좀 부어주십시오.
1: 시끄러! 전방 부대가 습격당해. 지금 당장 지원하러 가야 돼. 신변 좀 부어주십시오.
2: 죄송합니다.
1: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랑 같이 전선에 나갈 것이지. 여기서 무슨 거드름을 피워?
2: 전 그냥 죄송임을 다한 것 뿐입니다. 이해 부탁드립니다.
1: 맞아 붙어!

0: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?
1: 아닙니다. 미국 연합군의 호송 한운동입니다.
0: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.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.
1: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2: 네, 그리고 뭐 하지?
3: 是。
4: 二队，二队，一队护驾。二队收到，请讲。注意，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。收到，肉吃完了，已经散席了。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。好，
2: 告诉我，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？有，兔子变成羊往回走了，还有不少瘸腿的。好，明白了。
4: 需要帮忙吗？
2: 不用，忙你们的。我们发现了一个二号食堂，准备去吃饭。吃好喝好，通话完毕。二队去打敌人的炮阵地了，一会儿呢，会有人过来帮助我们过关。

0: bastard! Turn off the flashlight!
1: 나같이 없이 삼촌도 빨리 안 가! 여기 미군 연락과 넘버야?
2: 안고
3: 백군 응답!
2: 오바!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.
4: 우리는 기카 부대를 지원하는 전원 부대다.
1: 적군의 격고를 받아. 부서멸을 여원 눌러 이송 중입니다.
2: 이분은 누구십니까?
1: 미군 연락군 라리크 솔라님이시다.
2: 솔라님 신변전도 퍼져서 이기겠습니까?
5: 씨발 새끼야.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을 비추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검사하겠다고. 적군 내도 미운 있어?
6: Captain Choi, behave yourself. You're not to slap anyone.
1: Yes, sir.
6: Sorry,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. What does he want? You want to check my ID?
1: No. It's okay. Let me talk to him. 이거 키우지 말고 오늘 열로. 사장님 방금 예비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.
2: 죄송합니다. 전에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.
5: 빨리 열라!
6: Let's go.
5: 아니, 앞으로 조심해라.

0: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, 알겠어?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. 이상!
1: 가봐.
2: 네.
0: 부사단장님,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.
1: 좋아. 박 연단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.
3: 권태원님은 나가시다! 빨리 열어!
4: 권대원님이시다! 빨리 열어!